0: 당신은 교육 당국이 시스템적으로 보호해 줄 테니까.
1: 그렇죠.
0: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너무 달라져서 저 사실 최근에 학교 현실을 듣고 놀랐는데 그 체벌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너 복도에 나가 서 있어.
2: 네.
0: 이것도 못 한다고.
2: 네.
0: 그럼